0: 나요. 그 지리를 발칼 시야.
1: 대화.
0: 과견종 쿠로포지 제보하니. 예, 며자요나 허리라.
1: 대화.
0: 아 허리라 나공 더 공허해라.
1: 예.
0: 공 앙심보동하나. 아 자빠 허 쇼트이콩하나. 아 지랑분치봉하 감진가베송하나.
1: 예. 안에 우리라.
0: 그러라공 감자상타우디나. 아 능병모쇼피나.
1: 这边家里早起来，啊，这边家好生意啊。哦，哎呀，对啦。你若讲娶了两间，哇，嗯，啊，这边拢。啊，今仔日就敢那搬住啊，就敢那好好。啊，这边做做咩？哎呀，哎呀，嘿嘿嘿，哎。后面看看吼。其实慢慢去啊，计较很济啊，人诶，人就是。
0: 会做亲情，会做伙相处，就是拢一个缘分啊。嗯，本来就缘分啊。系啊。系啊。啊，
1: 要计较啥物啊？
0: 对啊。系啊。要看一份咩报纸哦。嗯。全球哦，这地球内底咧麻疹的疫情哦，是消哦。
1: 嗯。
0: 亚洲地区像日本啦、印尼啦、印度、越南啦。 马来西亚啦，哦，吉尔吉斯啦，孟加拉，个哈萨克啦，讲出人讲这个麻疹啊咧啦，有型的，迄五百个囡仔吼，全煞翘去呢。干那迄个
1: 孟加拉啦。
0: 孟加拉。
1: 孟加拉
0: 加到五百个囡仔吼，去治着迄个麻疹，拢。这个
1: 麻疹
0: 是不是较早，咱讲叫做出麻，那我知影讲这出麻吼。
1: 嗯，较早的人拢食唔炒滚啦，嗯，唔炒滚足靓的
0: 嘛，是唔是这咱是唔知影啦？
1: 哦，嗯，啊无就食足靓的物件啦，啊无你出门啊，你若讲无水中间哦，嗯，这囡仔后摆生出来哦，都无健全啦。 哦，当然啦，囡仔抗体嘛较歹啊，哎呀，啊所以。 诶，就这就是讲，要予咱这民众吼注意讲，恁若是要去外国佚佗吼，爱注意讲，你即马要去的迄个国家有啥物疾病无？哦，有啥物一寡迄个病毒无？吼，那有的时阵，家己爱做好迄个防治啊。
0: 嗯，
1: 嘿啦，啊，平常时啊吼，咱爱注意个人的这卫生啦，手爱较骨来洗，啊，唔忙忙掉。